0: 기사 지금 와서 보니 떼짱 그냥 먹고 그 아홉 살은 너 서더라 그러고 너 그다 크나 봐. 아니 말 맞아. 그러니까 다이 허리 부른 거 타탐 거 담셔 볼롱. 바보 좀 암셔 볼롱 파이께나. 구야 너 크나 봐도. 다토 봐지 안 거 너 그거 크나데. 암셔 볼롱 파이께다. 그동 팔려. 말랑 파냐 이거 미용 말해 벌어 토. 미용 미용 거 암셔 미나도 속에 신이 빈 코로나 못 크나했던 거. 밤 크네요나 봐. 뭐로 남은 심지어 허다리 펭용가 미용 미용고 말에 버릇도 버릇도 흔해 이렇게 비는 말이 갔다 샤워봐 아 똥마나 가 똥마한가이 암시는 코랑카나 가냐 뭐 기르고 이렇게 뭐 파이자마나 이제 아 캐릭터는 계속 가사고 미용 말에 버릇도 말에 버릇도 흔하게 아분 뒤에 뭐 하냐 아 버릇은 고나나 밖에 봐 암시 볼은 뭐 서고 있을까 뭐로 서고 있으면 판사로 옵니다 만다 뭐 액터게 쉐파이 와라난 거 소포만 난들라이 뭐로 한 농망도 판사 와르면 뭐 누스는 게 아니 비니 텔레바니 뭐 아 또 뭐 가리면은 예 그자 뭐 녹화 녹화냐 뭐 소고 소포만 간가 뭐 아 또 뭐 뭐 카르 살마 예 뭐 투유 비나 페르 페르망 바냐 또 뭐 비니 간 소기야 소기냐 고고고 그런 거이
1: 비슷한 거 같아
0: 비슷하고 와 신이 만 사까보 거터 거터 거터는 또 이제 관다 이게 암시아 볼롱 마 한가 뒤는 밖에도 오 살리 파야자까 비는 바 하나 마사나 사나 하나 암바이 파야만이 비는 바 카롱노 사나 하나 양아 파인 파이면 뒤는 마사랑 락도 이게 아마는 사가 타나 타나 그 꼭방에 디벼사 와마는 사가 타나 그냥 또 언제 자가 뭐 비세 탕마나
1: 비세오나
0: 뭐마마나 바사오 아 통마하가 어느 벌시리 비니 사가 동구 어 암시한가 수트라 무슨 마만다 똥만 빠야 아니
1: 나는 비는 부강하거나
0: 비는 한자 부강하거나
1: 비리 부만은 그
0: 만어 아까 암시 레 부강 그래 뭐 비싸이 마야 아니까 아 똥만 뭐 아디네 뭐 말랑리야 약리 막랑과 아이캬 아이자 강가 아디네 강가 견도 똥만 사고 벨레 부디 똥구 아 똥만 버른자니 뭐 아신 그탄 쪼파게 하노 너가 빈토르 뭐 카이탄 파게 하노 버러니 이렇게 히그르스리라 노코나로고 수그이 왕타로그로 우이 에이 돈밖에 하노
2: 나나 뭐 아미노 람나타나
0: 아미샤노 부타나 바그이
1: 나나 바카에 떡마세 아미노 부타나니
0: 부타나니
1: 응고 나카타나 부디 나카타
0: 부디 뭐 대피게다 빈 서리와 아니까 아미샤 단인 호로고 파이엔 뭐 사이만블라 떡마 뭐 빈 떡마 빈 부디 급불암노 빈 타바 코니 동원이 코니요 아잉 뜻이잉 뜻이 온고 무리를 밖에 하노 아니 허게 핀디 판닥사를 제만 어
1: 아니
0: 암사 볼롱 아니 소 밖에 한가 파티나 뜻이야
1: 파티나니 뜻이 돈 밖에 돈 밖에
0: 타바 코니 떡도 뜨니 뭐 아뜻이 무리 좀 밖에
1: 무리 좀 갔다
0: 무리 좀 밖에 돼 한가 왕 타로 뭐 놓고 나버려 쓰리가 이렇게 자기 스그이 다이톤 바키야 아테게 다이톤 넘버 마케 데 헨카이 병니 자니보 아바 만사이 아바 투룸사 아시니 마망 투룸 타샤 가이 뭐 다이톤 파이고 이게 함셔 뭐 파파이나이 바 아 동마 뭐 바이비 동가자 뭐 우 아니 뭐 사다 아 마자글랑노 앙다 마자글랑노 앙 트이다 아니 뭐 사러 봐 어 암셔 바이 살 허름마사 가이 가이샤시 바이장노 밤노
1: 나나 보완츠 거다나
0: 완츠가 갔다
1: 오늘 크리만 앙다
0: 낭노
1: 완츠도 갔다
0: 되니 살자 앙 역할래 아민 부콩네 앙 역하
1: 아마게 완츠 거다
0: 앙다 틀리야
2: 나나 보아데는 게 아민노 부타 속신네
0: 바데나 암샤나 보타나 네 보압테케 엠 카이 뭐 똑테로 온고 빈 타파로고 다바캬
1: 아싱이를 밖에
0: 아싱이 뭐 소아무던 밖에 게리 스리여 뭐 니니 왕타 범타로가 이 스기던 밖에 놓고 나와 아니 말면 내가 그 허디퍼 응 가냐 응 암샤 볼롱도 뭐다 똥이야 뭐 있잖아 무슨 옷이 똥만 한가
1: 제마에서 파이통 갔다 나가나 봐봐
0: 제마에서 파이통 가 뭐 있잖아 봐 어 쿠슈가 이렇게 파 파이트 갔다 아시니 오 암샤 없게 너 왕수가 다부 탕일래 마라 마나 망갈라 타마망다 응노 이거 어 암샤 뭐 볼롱고 뭐 부카 뭐 꼭 샀다

0: 당그 피로 가글래 맛이 안 하니 당이 뭐 말은 많아 그러니까 어 당마 뭐 먹하고 마이비 뚱고 오오 되는 허자 안심 보는 파야 안 갈래 안 먹기 샤와나리야 되는 허산 바그 가나 갈래 안 갈까자 환 바사 셋이네 당마 뭐 마이비 카
1: 나는 뭐 원수 거잖아. 자가 파나 새 탕신
0: 새우
1: 아니네.
0: 탕신은 그러니까 어 아니 샤보 뭐뭐 반년 반년 뭐 먹하 마이비 있다
1: 아.
0: 뭐지 말랑토 뭐지 말랑야 대신만 마탕을 되는 허살래 어 아니 샤보 반년 송자카 무 송자가 있던 거 그러니까 어떡 뭐라고
1: 알가자가 채나 무슨 동호?
0: 되는 허산 바가 되는 허서 어 내케 아케깔래
1: 알가자가 반 탕진해.
0: 타일러 동리야 뭐로 앙다 만장랑노 무사다 만장랑노 어느 방 동나니 응자글랑 타이 동리야 되는 언제 아니면 큰거뭐또뭐 어문 또 용난 힘이 뭐또 파야는 뭐 신나 안쳐 보는 거 막은 버린다 비니 버티 이런 거
1: 아,
0: 카퍼로 그
1: 타파라고
0: 나오이
1: 머리 좋은
0: 샤
1: 사람.
0: 아신게로 서브이 맞던 사 그러니까 아티클라야 뭐 파냐니 니 파야 니 세명 그때 뭐 또부터 냈다 뭐 파냐니 오는만 마누 버카죽 동타 아 그러니까 너라 어꼬로 나 이러고 크크나 가서 꾸야
1: 하나 계속해서
0: 이
1: 가나가나나서
0: 나나 어 말일레 크크나
1: 말일레 크나
0: 수겠잖아
1: 수겠고
0: 아이케 뭐나 이봐야 바에 뭐나 쿰디야 너라 한국에 가나 있다 뭐지
1: 아우
0: 있다
1: 그런 동은 하나
0: 그러니까 아는 바로 맞아 그러니까 어 암시 볼은 고민 고이 팔자 없까 그러니까 팔게 한까 마디는 까 마는 사카 카이 동포 뭐모이 마는 사카 카이 몸통 한까 마는 사카 한까 마는 까사 기나라 뭐 동카이 또 모두 캐랑 캐랑 뜻이 바 마사우는 빌라 암시 볼롱래 몰랑 그뭐 비슷 탕만 한까 아까 암시 볼롱 미영 미영 미영 라마 시미 시에 콕 팔고다 뭐 다그러고 암샬라 부터 와자바 뭐 알라마 시미노 마레 버로투 마리나 사나 미요 그러니까 고르 봉티 신다 아이가 동마보 제사 몽사 페라 상카냐 고 아서 허봉 까이 뭐 동나 그 길이야 다노 아 미션은 코랑 카네 이제 뭐 길이자 그아 뭐로 동노 뭐로 사노 아버사노 나킬냐 이까 또 이망망 아니 엔 돌보러 오지 않으면 그냥 그 꼭방에 대봐
2: 나나 죽어도 파야민 걸로.
0: 아잉 볼롱하 그 허디불 치면 범 파이타 빈 뭐뭐 신이 버는 거 하나로 걸어 뭐 동의 몰라서
2: 나나 뭐 리뇨이 파양글 마사 카모 어 똑마노.
0: 뭐 링거이
2: 리뇨이 파양글 마사
0: 뭐 아티고
1: 커랑 클레
0: 커랑
1: 오케라
0: 카요이 파양글 암샤 볼롱 보고 똑 서고 개몽 뭐 아마 부터 와블라미 어 말이는 뭐 돈아니 니 샬랑이 한가 버러 암샤 볼롱 니 보고 보통이 당사 뭐 땅거 신마사
1: 당연히 나나 뭐 봉우이만 파이네
0: 아
1: 사나 생겨 봐야 봉우이 파이
0: 뭐 파케 파케 뿡야 위판닐라 해 파케 깔라 뭐 제스카 파놈 아토만 빈이네 마레 빈 똥마나 뭐 마사고 그러니까 라마 심세 뭐 캄땅 파이 응가이 봐어 파이자오 가니 아토마 봐 우리 오로 바 미세 창맘래 그 파이자 띄우고 가다 고 미영 마레 버러토 마리나 사노 고 미영 미영 파이오 가니까 아 미샤 너가 하바겠냐 아 언코 캐랑땡이 캐랑땡이 뭐 말사오나타 베랭고이 마미샤 몰롱 부카세 탕카뇨 마다 사카 마다 사카 소개 그니 뭐 마다 사카니 그 때야카다가 꼬르르르르 꼬르르 꼬르르
1: 비싸게 탕자고
0: 네 몇에 상담과 아 언니 내가 상관이 꼬덕 꼬덕 꼬덕도 강한 그 아똥마 암시 몰롱 마 사카 한다 오오 말해 능아나 누디는 자나 한가지래 못이야 안드라 군드라 불다 아는 녹슬라 허럭 뭐 그리 뒤로 그르 능티니 조건 아는 자나 한가 타파 허르수디 타파 허르모작 동글라 어 하지 뭐 말해 응넌 타파 허르모작 니 방어 살며 봐 아니 안드라 군드라 운만 달아 넌
2: 양
0: 아니야
2: 양케 나나 보는 부탄하스타나
0: 아 아일레 보노 자하테
1: 부탄하스
0: 데라르 나니 보낭 바이케 그탕 흐므리톤 니제 똥말레 오암샤노 셴나이퉁 아 똥마니 셴나한가 오암샤 볼롱가 아 살은 보로마야
1: 로마야 부지마야다
0: 부지마야 아니까 말에 능압티 안드르군드라나 사나니 마 사나니

0: 아자 파젤레 먹을람 타는 아자 능따모 밥이 사대 파젤레 먹을람 타는 밥에 사대
1: 사노니 데브르마니 자존일사 폰카나바이케 아카즈바니아고 토라보니 러그네 파이케 하티니 샤나자르니 꼭보록 반다